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열아홉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Yeah. 아빠 행복하자 그래도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딜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5,6,1,6 타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 타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아기 전부는 몰랐을 거야.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 Yeah. 감사해 아직도 돈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민규태원.

누구한테도 한 벌린의 손바닥. 난 행복해 근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 난 배부른데 자꾸 찾아가 불안 속으로 울부러. 난 인정받고 싶어. 난 위로받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난 사랑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 거 쉽고 표요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의 시초.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 있게

I got too many thoughts and too many problems. 수면이 답인 듯해서 또 잠. 친구가 불러 난 아직 졸려. My last party and I call nobody. I'm a homebody. I'm a homebody. 잼난 건 집에서 내까진 쉬겠어. 요즘 그냥 숨 쉬며 조용히 지냈어. Living inside 나는 거의 뭐 식물인가 배속 갈라맞춰 시키는 밥 Ring ring 되는 chicken wing wings In my belly and my room stay smelly 디저트는 곰젤리

but you don't like me. But you don't like me. I want you to like me. 평소에 연락 한번 나눠도 내가 밤에 자기 심심할 때만. 그래 맞아 난 나밖에 모르는 어린 놈이지. 누가 부르지 않으면 꼼짝을 안 하는 곰이지. 근데 잠깐 내가 깜빡한 선약이 하나 있어. 오늘 보는 건 무리야.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Yeah. 아빠 행복하자 그래도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딜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5616 타고 하루 종일 나를 바이 타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하객 전부는 몰랐을 거야.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 Yeah. 감사해 아직도 너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민규 태원이 먹고 싶은 거 전부 시켜. 이 정도는 내가 사줄 거니까.

0: 배부른데 자꾸 찾아가 불안 속으로 울부러 난 인정받고 싶어 난 위로받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난 사랑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 거 쉽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남아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래
1: One exclusive It's Here it is Two

チャレ。I got too many thoughts and too many problems. 숙면이 답인 듯해서 또 잠. 친구가 불러 난 아직 졸려 말랐어. Party and I call nobody. I'm a homebody. I'm a homebody. 잼난 건 집에서 내일까진 쉬겠어. 요즘 그냥 숨 쉬며 조용히 지냈어. Living inside 나는 거의 뭐 식물인가 뱃속 갈라

But you don't like me, but you don't like me. I want you to like me. 평소에 연락 한번 나눠도 내가 밤에 자기 심심할 때만 그래 맞아 난 나밖에 모르는 어린 놈이지 누가 부르지 않으면 꼼짝을 안 하는 곰이지 근데 잠깐 내가 깜빡한 선약이 하나 있어 오늘 보는 건 무리야 난 이제 경